0: 빙고 헌창 손에 비창심아
1: 비창심아
0: 헌질두지 들어간 문화 저신도가 분명하다
1: 분명하다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쳐라 쳐라
1: 쳐라 쳐라
0: 한목지어
1: 한목지어
0: 어서나 가자
1: 어서나 가자
0: 이어도 사

0: 차라
1: 한적 져서
0: 져서
1: 앞을 사자
0: 앞을 사자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감인 가고
0: 감인 가고
1: 말면 말지
0: 말면 말지
1: 초신을 신고
0: 이어도
1: 시집을 가리
0: 이어도 사나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져라 져라
0: 져라 져라
1: 잘도 한다
0: 잘도 한다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요네 산천
0: 아,
1: 부러지면
0: 부러지면
1: 선을 곧디
0: 선을 곧디
1: 고둔 남이
0: 고둔 남이
1: 없을사냐
0: 없을사냐
1: 요네 홀모
0: 홀모
1: 부러지면
0: 부러지면
1: 부산항고에
0: 철도병원
1: 병안 어찌서냐
0: 어찌서냐
1: 요밴들에
0: 요밴들에
1: 끊어지면
0: 부산항고에
1: 남종전이
0: 남종전이
1: 어찌서냐
0: 어찌서냐
1: 이어도 사나
0: 이어도 사나
1: 저라 저라
0: 저라 저라
1: 넘어야 간다
0: 넘어야